0: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뜨면 싸게 짠이다. 짠이다 베이. 아 예.
1: 짠이다
0: 베이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, yeah. Now tighten it up, Augie.